숨은 썩은 왜냐면 터져 날수 야수와 이 돈이 불안해 나서 와리 맞아 뱀와 설미야 쇼 어디 아쇼 와리 아쇼 이수 예 그랬지 뭐도 차우마 뭐 투메노 앵그라우 나 예수 강우와 Jesus,

마마마 어스라니 우이 어스라니 아야메사 하자 이나미 어덜로 아야메사 하자 우이 어스라니 아유미라 메세 우이 어스라니 제세리 야마프 우이 어스라니 원이야 웬년이 바타테비콰 바페리 와후 이엔 워보우 이 누워 세세우 이 베리에디 헤 우이 어스라니